0: 불러 더긴 아주 많네 주네
1: 우린 라게
0: 로 블리 이틀랄리 말로 로 이제스 유망로
1: 아 생다기 블리
0: 아 생다기
1: 생
0: 아주 갈라네 나 예 생다기